COD band Korean Destiny 라고 되어 순위 대우라 BFBS 걸까 리디 순위 눈사라 하미 가리크럼 알리청 요 섬에이마 끝들이 이브닝 쇼 라고 사라 이 시간에 하미 웨더고 바람 앞에 나오는 스케이트 저사거리 할로 알리바니 템프레이처 폭스톨마 16 degrees Celsius partly sunny humidity 75% wind 35 km per hour 라고 사라 pretty much your week 바니 바니 성기다 니 라고 사라 리치소 온사 모습 요는 사라 바니 장갈 이러는 홀아 만나 자한수 라 런던고 선더마 바니 에리 웨더 temperature 17 degrees Celsius light rain 알리키 thunder 지바리 5 바디 가사메 마시 데카이고 사 humidity 바니 70% 라고 사 wind 19 km per hour 라고 사 에서 누사 아무시 바니 장갈이 리러는 홀아 Rakari Kramano Samabinam Firibinagari Barney Nesso, Tabako Masama, Arco, Etamito Gidu Same Marakne Nesu, Raikusa Susan Kisiko Awasma Raikusa Pahuna, and Jogarnhola.

0: 알았어? 빨리 잘려.
1: 엄마 엄마 졸졸졸
0: 락바 헬리페리 어짜 되긴 구구르비라를 줬어. 저거라
2: 보냈어.
0: 저 달라가라 비트라인 언더 도 새끼 봐고.
1: 오이 이 사건 또 왔었나?
3: 안보
0: 게
1: 언더 볼이 드라이빙이 가오드나스
0: 아오드나
1: 잠나
0: 아오드나 앞에 자
1: 삭치게 아오드나스.